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팡천삼강국제관광그룹유한회사가길림성성장성문화기업30강에입소인데연변주에서영예를아는두개기업중에하나로됐습니다초나진학교에서클라우드학교연결로디지털지능역량을강화하고변강과당에새로운활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일전에2026동북문화산업교육회및투자유치초천설명대회에서는2026길림성문화기업30강성장성문화기업30강명단을발표했습니다珲春팡천3강국제관광그룹유한회사가길림성성장성문화기업30강에입소인데연변주에서이영예를받아는두개기업중에하나로됐습니다근일에珲春팡천3강국제관광그룹유한회사에서는문화특색에립각해조선족민속문화홍색역사문화변강수변문화자원을깊이발굴하고방천풍경구의기초시설을지속적으로승격했습니다또한방천민속촌실크로드발해고신등특색대상을개발운영해민속체험관광홍색기업관광변강연합관광등문화관광브랜드를구축함으로써풍경구로향촌을이끌고향촌으로풍경구를촉진하는융합발전의새로운구도를구축했습니다이와함께문화관광업태를적극혁신하고군룡촌호문화관광 IP와 봄날의좋은물건문화창의브랜드를출시했으며계를특색문화창의제품을설계생산해여러작품이성급문화창의대회에서수상했습니다미니영상생방송등신매체수단을전액에보급하는것을통해방천풍경구의지명도와영향력을부단히높이고주변의향촌민박농가락특색수공예품등산업의번영발전을이끌었으며문화관광유입제품현금화의선순환을실현해변강지역문화관광산업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을주입했습니다珲春팡천3강국제관광집단유한회사에서는이번입선을계기로문화관광융합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제품공급을최소화하며봉사체계를보완해국내인류의변경문화관광목적지를전력으로구축함으로써珲春연변나아가길림성의문화산업발전에힘을이바지할방침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종로접경지대에위치한珲春시초나진은산으로둘러싸여있습니다과거에는지리위치가편벽해양질의교육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교수방식이상대적으로전통적인발전병목의직면에있었습니다지금은길림클라우드학교지혜교육플랫폼이시운영되면서이변강마을학교는교육디지털화의동풍을타고시공간의장벽을허물었습니다

성급 도시 명문 학교의 양질 과단과 첨단 교수법을 일반 교실로 들여오고 디지털 지능 역량 강화로 새로운 교육 생태를 활성화하면서 모든 향촌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는 길림성 교육청이 총괄해 건설한 지혜교육 핵심 공정으로서 올해 3월부터 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은 동북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등 전성 20여 개 최고 수준의 중소학교 명교사 자원과 정품 과정을 집결해 전 학년 단계 전 과목을 피복하는 디지털화 자원 보물고를 구축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교육 디지털화의 기회를 다잡고 플랫폼 등록, 설비 조절과 응용 양성을 마쳤으며 길림 클라우드 학교에서 과당 교수, 과당 후 연수, 자율 학습 등 전경의 상시화 응용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의 강대한 지지에 의거해 초나진 학교에서는 4차원 지지 조제 항목식 수업을 심화 혁신하고 실시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수업 준비, 수업 진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고화질 생방송과 실시간 상호소통 기술을 비롯 향촌 교사들은 명교사의 수업 설계, 과당 통제와 교수법 예술을 근거리에서 견학하면서 전업 소양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이용해 다매체 자원, 가상실험, 소통 숙제, AI 보조교수 개통을 풍부히 하고 학생들의 수업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지식 취약점을 분석하고 교사들에게 정밀한 학업 상황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 개성화 지도를 실현했습니다. 칠판과 분필에서 지혜의 대형 스크린으로 단방향 주입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으로 자원 결핍으로부터 클라우드 공유에 이르기까지 초나진 학교의 탈바꿈은 길림성의 교육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향촌 교육의 양질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생동한 촉소판입니다. 다음 단계 초나진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더하기 교육 융합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디지털 지혜 수업의 혁신 모식과 응용 장면을 부단히 탐색하며 지문 앞에 좋은 학교를 전력으로 구축해 디지털 혜택이 모든 병강 학생들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향촌 교육진흥의 견실한 역량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해를 뜻하는 5월 20일, 5월 21일은 예비 부부들이 선호하는 혼인등기 인기일입니다. 기자가 훈촌시 민정국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군중들의 혼인등기의 아름다운 기대에 적극 호응하고자 혼인등기처에서는 특색 순회 등기소를 설립하고 예약 등기, 증권 집단 발급, 증권 수속 지연 등 일련의 특색 봉사를 출범했습니다. 전반 과정은 예비 부부들의 행복감을 증강시켰고 낭만적인 좋은 날이 더욱 온도가 있도록 했습니다. 등기 코봉에 대처하고자 혼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사전에 온라인 예약 통로를 개통하고 예비 부부들이 길사판 APP 등 플랫폼을 통해 고봉 시간을 피해 예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혼잡 처리를 표면했습니다. 5월 20일과 21일에 삼률꾼들은 앞당겨 출근하고 점심 시간에는 윤번으로 근무하며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수속 시간을 줄여 군중들이 줄을 오래 서고 헛걸음하고 되돌아가는 등 문제를 두드려 고효를 봉사로 예비 부부들의 행복한 시각을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증권 수속 봉사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혼인 등기처에서는 혼인 등기 더하기 문화 상업 관광 융합 발전 리념을 적극 실천해 민족 화원 국제 호텔에 혼인 등기 순회점을 설립해 몰입식 낭만 혼인 봉사 장면을 알심대로 구축했습니다. 고색 창연한 조선족 건축과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현장에 설치된 낭만적인 필수 방문지는 짙은 분위기로 인해 예비 부부들이 동화 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혼전지도, 종조 이중 언어 집단 증권 발급, 결혼 선서 선독 등 활동을 전개해 문명 혼인의 새로운 기풍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들에게 의식감도 가득 더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공안구 교통관리 대대에서는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 대대와 연합으로 교통 기범화 수준 향상을 착력점으로 조밀하게 포착하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택시 각종 교통 위법 행위 전문 정돈 행동을 착실히 전개해 택시 업종의 문명 형상을 절실히 제고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연합집법조는 합리적으로 분공하고 밀접히 협력해 시구역 여러 도로 구간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서는 택시의 불법 주차, 임의 차선 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운수관리부문에서는 영업 과정에서 미터기 미사용, 합승 강요, 운전기사의 영업 자격 미달 등 위법 행위를 집중 검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집법조는 권고와 단속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택시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해 영업용 차량의 봉사지를 끊임없이 제고하고 업계의 양호한 형상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행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수변 세월 청춘은 변강에서 노래는 사방으로 주제 가요 경연대회 준결승전이 그늘의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수변협 신농인 전자상거래 창업연맹본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준결승전 현장에서 훈촌시의 청년 간부 37명이 무대에 올라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곡목은 홍색경전, 청춘토지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했는데 당에 대한 충성과 열애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훈춘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이행하며 책임을 다하고 청춘을 바치는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청년 간부들이 변강에 몸담고 변강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과 담당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청춘의 주선율을 높이 올리고 변강에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자는 것을 향도로 애당 애국 청춘 분투 기층 정착 헌신 담당이라는 핵심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대회는 전시만 35세 이하 청년 간부들에게 재능을 보여주고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며 힘을 결집하는 양질의 플랫폼을 구축해 주었고 우렁찬 노래소리로 청년 간부들의 앙양되고 변강에 뿌리내린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특성 문화교 30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훈춘 팡천 삼강국제관광그룹 요한회사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교 30강에 입소돼 연변주에서 이 영예를 받아는 두개 기업 중에 하나로 됐습니다. 근일에 훈춘 팡천 삼강국제관광그룹 요한회사에서는 문화 특색에 입각해 조선족 민속문화, 홍색 역사문화, 변강 수변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방천 풍경구의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방천 민속촌, 실크로드, 발해 고신 등 특색 대상을 개발 운영해 민속 체험 관광, 홍색 기업 관광, 변강 연합 관광 등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풍경구로 향촌을 이끌고 향촌으로 풍경구를 촉진하는 융합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업태를 적극 혁신하고 훈룡춘호 문화 관광 IP와 봄날의 좋은 물건 문화창의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계절 특색 문화창의 제품을 설계 생산해 여러 작품이 성급 문화창의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미니 영상, 생방송 등 신매체 수단을 전액에 보급하는 것을 통해 방천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이고 주변의 향촌 민박, 농가락, 특색 수공예품 등 산업의 번영 발전을 이끌었으며 문화 관광 유입, 제품 현금화의 선순환을 실현해 변강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 집단 요한회사에서는 이번 입선을 계기로 문화 관광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제품 공급을 최적화하며 봉사 체계를 보완해 국내 인류의 변경 문화 관광 목적지를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훈춘 연변 나아가 길림성의 문화 산업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로 접경 지대에 위치한 훈춘시 초나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리 위치가 편벽해 양질의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수 방식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발전 병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림 클라우드 학교 지혜 교육 플랫폼이 시 운영되면서 이 변강마을 학교는 교육 디지털화의 동풍을 타고 시 공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성급 도시 명문 학교의 양질 과당과 첨단 교수법을 일반 교실로 들여오고 디지털 지능 역량 강화로 새로운 교육 생태를 활성화하면서 모든 향촌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는 길림성 교육청이 총괄해 건설한 지혜교육 핵심 공정으로서 올해 3월부터 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은 동북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등 전성 20여 개 최고 수준의 중소학교 명교사 자원과 정품 과정을 집결해 전 학년 단계 전 과목을 피복하는 디지털화 자원 보물고를 구축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교육 디지털화의 기회를 다잡고 플랫폼 등록 설비 조절과 응용 양성을 마쳤으며 길림 클라우드 학교에서 과당 교수, 과당 후 연수, 자율 학습 등 전경의 상시화 응용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의 강대한 지지에 의거해 초나진 학교에서는 4차원 지지 주제 항목식 수업을 심화 혁신하고 실시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수업 준비, 수업 진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고화질 생방송과 실시간 상호소통 기술을 비롯 향촌 교사들은 명교사의 수업 설계, 과당 통제와 교수법 예술을 근거리에서 견학하면서 전업 소양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이용해 다매체 자원, 가상실험, 소통 습제, AI 보조교수 개통을 풍부히 하고 학생들의 수업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지식 취약점을 분석하고 교사들에게 정밀한 학업 상황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 개성화 지도를 실현했습니다. 칠판과 분필에서 지혜의 대형 스크린으로 단방향 주입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으로 자원 결핍으로부터 클라우드 공유에 이르기까지 초나진 학교의 탈바꿈은 길림성의 교육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향촌 교육의 양질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다음 단계 초나진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더하기 교육

융합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디지털 지혜 수업의 혁신 모식과 응용 장면을 부단히 탐색하며 지문 앞에 좋은 학교를 전력으로 구축해 디지털 혜택이 모든 평강 학생들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향촌 교육진흥의 견실한 역량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해를 뜻하는 5월 20일, 5월 21일은 예비 부부들이 선호하는 혼인 등기 인기일입니다. 기자가 훈촌시 민정국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군중들의 혼인 등기의 아름다운 기대에 적극 호응하고자 혼인 등기처에서는 특색 순회 등기소를 설립하고 예약 등기, 증권 집단 발급, 증권 수속 지연 등 일련의 특색 봉사를 출범했습니다. 전반 과정은 예비 부부들의 행복감을 증강시켰고 낭만적인 좋은 날이 더욱 온도가 있도록 했습니다. 등기 고봉에 대처하고자 혼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사전에 온라인 예약 통로를 개통하고 예비 부부들이 길사판 APP 등 플랫폼을 통해 고봉 시간을 피해 예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혼잡 처리를 표면했습니다. 5월 20일과 21일에 삼일꾼들은 앞당겨 출근하고 정심 시간에는 윤번으로 근무하며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수속 시간을 줄여 군중들이 줄을 오래 서고 헛걸음하고 되돌아가는 등 문제를 두드려 고효를 봉사로 예비 부부들의 행복한 시각을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증권 수속 봉사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혼인 등기처에서는 혼인 등기 더하기 문화 상업 관광 융합 발전 리념을 적극 실천해 민족 화원 국제 호텔에 혼인 등기 순회점을 설립해 몰입식 낭만 혼인 봉사 장면을 알심대로 구축했습니다. 고색 창연한 조선족 건축과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현장에 설치된 낭만적인 필수 방문지는 짙은 분위기로 인해 예비 부부들이 동화 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혼전 지도, 중조 이중 언어 집단 증권 발급, 결혼 선서 선독 등 활동을 전개해 문명 혼인의 새로운 기풍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들에게 의식감도 가득 더해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에서는 훈촌시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 대대와 연합으로 교통기범화 수준 향상을 착력점으로 주밀하게 포착하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택시 각종 교통 위법행위 전문 정돈 행동을 착실히 전개해 택시 업종의 문명 형상을 절실히 제고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연합집법조는 합리적으로 분공하고 밀접히 협력해 시구역 여러 도로 구간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택시의 불법 주차, 임의 차선 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운수관리 부문에서는 영업 과정에서 미터기 미사용, 합승 강요, 운전기사의 영업 자격 미달 등 위법 행위를 집중 검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집법조는 권고와 단속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택시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해 영업용 차량의 봉사지를 끊임없이 제고하고 업계의 양호한 형상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행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수변 세월 청춘은 변강에서 노래는 사방으로 주제 가요 경연대회 준결승전이 그늘의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수변협 신농인 전자상거래 창업연맹본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준결승전 현장에서 훈촌시의 청년 간부 37명이 무대에 올라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곡목은 홍색 경전, 청춘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했는데 당에 대한 충성과 열애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훈춘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이행하며 책임을 다하고 청춘을 바치는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청년 간부들이 변강에 몸담고 변강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과 담당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요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청춘의 주선율을 높이 올리고 변강에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자는 것을 향도로 애당 애국 청춘 분토 기층 정착 헌신 담당이라는 핵심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대회는 전시만 35세 이하 청년 간부들에게 재능을 보여주고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며 힘을 결집하는 양질의 플랫폼을 구축해 주었고 우렁찬 노래소리로 청년 간부들의 앙양되고 변강의 뿌리 내린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이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1일조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숙군평정석이가봉사업발전에대해내린중요지시와전국봉사업대회정신숙군평정석이가중공중앙정치구제25차집단학습시에한중요연설정신숙군평정석이가호남성장사류양시폭죽공장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그리고호옥정성장이珲春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전성군중신변의부정기품과부패문제집중정돈방공실5월7일사회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생태환경보호독찰관련사업전개상황에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주당의포치요구에따라당지실정에맞게추진하는것을견지하고의여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면서생산성봉사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생활성봉사업을육성장대시키며대외무역자원수용능력을강화해봉사업분야의공백을보완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견실한기초를제공해야합니다재방지감소구조사업의정치적책임을절실히짊어지고재방지감소구조사업체계를가일층보완하며재해감측과조기경보를강화해자연재해방지와대처능력을힘써제고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시달하고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으로종점업종과분야의우한조사정돈을지속적으로심화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상해야합니다생태환경보호의정치적책임을견결히짊어지고독차를접수협조하는정치적자각사상적자각행동적자각을증강하며문제시정을강도높게틀어지고생태환경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珲春의양호한생태환경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늘의신선하고살이통통한킹크랩은이미珲春이라는변경소도시의미식 IP 와문화관광명함장으로됐습니다날씨가따뜻해지면서대량의관광객들이소문을듣고찾아와심의진미를맛보면서당지문화관광소비시장의열기를지속적으로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점심식사고봉기에혼춘거리의해산물식당에는고객들의발걸음이끊이질않습니다투명한유리장속신선한킹크랩은관광객들의카메라렌즈속의왕홍필수방문지로됐습니다직접선택하고즉시조리해바로맛볼수있는몰입식체험은관광객들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관광객들의신선한맛보기열풍은珲春의요식업문화관광의소비를지속적으로상승시키고있습니다해후珲春해산물거리의여러음식점에서는안매장뒤음식점모습을채용하고있는데앞쪽에서림시양식하고현장에서고르며뒤쪽에서는가공과즉시조리를책임짐으로써매한마리의킹크랩이식탁에오르기전까지신선함을유지하도록확보하고있습니다대러시아지역적우세와종합보시구정책을의거해혼촌에서는전국최초의킹크랩보시의중계에새로운모습을구축했고도착즉시검사는등편리한조치가도해져전통적인물류체계를철저히최적화했습니다전통적인육로운수환적과비교해보면새로운모식은물류시간을대폭줄였고킹크랩은빠르면9시간만에향앙의식탁에오를수있어 전통적인 모식보다 4일 내지 5일 단축됐기에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카메라 렌즈로 분투의 힘을 전달하면서 새시대 훈촌시 종업원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와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과를 생동하게 전시하게 됩니다. 종국금, 로동예미, 로동풍채 찬양과 훈촌의 화려한 장을 담아내는 것을 조지로 한 이번 촬영 대회는 훈촌시 총공회에서 주최합니다. 전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의 재직 종업원, 퇴직 종업원, 평범한 촬영 애호가들은 연령과 직업에 제한이 없이 촬영을 사랑하고 노동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작품 공모 마감일은 6월 1일이며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작품 공모가 마감된 후 전문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각종 상을 선정합니다. 우수 작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중 전시해 노동을 숭상하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훈촌시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정신적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일에 훈촌시 마천자향은 춘경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천자향 오이촌의 논밭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한 북도 위성항법 모내기 보조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 정밀화된 현대의 농업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논밭에 들어서면 북도 위성 고정밀항법 시스템을 탑재한 고속 이안기가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이 작업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운전자가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농기계가 계획된 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선 주행하며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동 경로는 곧고 정연하며 모종의 깊이도 일정하고 간격 또한 균일합니다. 이처럼 전간 작업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지혜 춘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 위주의 농사로부터 지혜 농업으로 경험에 의존한 재배로부터 과학기술 농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북도 위성항법 모내기 보조기술의 광범한 응용은 겨재배의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품질 효율 제고라는 다중 목표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올해 벼의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량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공익 광고는 도시 정신문명 건설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창구이자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선전 단체입니다. 그러나 훈촌시 여러 곳의 문명 선전 판에는 페인트가 탈색되고 선전 판면이 파손되며 모서리가 들뜨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전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체 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여러 구간에서 원래 색채가 선명하고 그림과 글이 정연하던 문명 선전판들이 이제는 얼룩지고 낡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선전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대면적이 탈색되고 화면이 모호하며 보호막이 벗겨지는 등 로화 현상이 나타나 공의표와 문명 도안을 똑똑히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일부 선전판은 인위적인 충격과 훼손으로 판면이 깨지고 변형됐으며 테두리가 파손되기도 하고 일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긁힌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도시 문명의 명함장을 빛내기 위해 관련 직능 부문에서 순찰과 관리보호 력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선전판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탈색되거나 파손되고 낡은 선전판은 제때 교체하고 락서와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방부, 보강, 청결유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시화 관리보호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책임 구역을 세분화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선전 시설이 늘 완전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4중학교에서는 2025년급 학생들을 조직해 청춘의 힘으로 문명 창도, 손잡고 문명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도시 건설 선전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은

0: 선전, 악기 공연, 선전 수첩 발부 등 형식으로 광범한 시민 군중들에게 환경을 애호하고 문명 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제육소학교에서는 합리적 식사, 건강한 성장, 2026년 전민 영양주간 및 520 중국 학생 영양일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문 의사를 초청해 소학생들의 성장 특성에 맞춰 합리적인 식단 배합, 식품 안전, 여름철 식사 위생 등 관련 상식을 자세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반급을 단위로 과학보급 포스터를 관람하고 영양 건강 장의서를 선독했으며 불량 식품을 거절하고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견지하며 건강한 식사 습관을 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소만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소만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초여름에 들어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락가락할 때도 많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현명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여분의 겉옷은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수수한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4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